0: for that amazing performance. Wow, I love your voice, Minsu. 목소리가 옷구슬 같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뭔가 색다른 표현을 생각해봤거든요. 약간 비단 같아요. 실크 같아. 네. 약간 반짝반짝 반질반질 계속 이렇게 흐르는.
1: 오,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you said it's best to listen to it in the morning, right?
1: Yes.
0: 아침에 들으며 듣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네. 상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받으면서 이 곡 네. 듣는 느낌.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Minsu. I'm so happy that we have one more live left. So do stay tuned. All right, now since the song title is If, we thought it'd be fun to do some What If questions.
1: 네.
0: 곡 제목이 If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만약에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해요.
1: 네.
0: Inside this box next to you right now, there are What If questions that our crunchers sent in. Actually, we received so many, so it was hard for me to choose them. 지금 민수님 옆에 놓인 통에요. 크런처들이 보내준 만약에 질문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고르는데 힘들었습니다.
1: 제가 여기서 또 뽑으면 되는 건가요?
0: 맞아요. 뽑으셔서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pick the first one?
1: Okay. I'll do the pink one.
0: Okay. 읽어주시고 please read it for us.
1: 요술 램프 지니를 만난다면 어떤 세 가지 소원을 빌 건가요?
0: If you met a genie from a magic lamp, what three wishes would you make?
1: 아, 벌써 행복해요.
0: Happy already imagining it. Yeah.
1: 우선 처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빌고 싶고요.
0: Oh, firstly, you would like to wish for the health of everyone. Everyone, yeah. as in the people you love.
1: Maybe just everyone in the
0: oh,
1: world.
0: Oh, okay. Yeah. Everyone in the world. Oh, you're nice. okay.
1: 그리고 두 번째는 잔고가 바닥이 나지 않는 통장을 달라고.
0: 저도요. 제 것도 같이. And she would like to ask for a bank account that does not go to bankrupt or does not empty out. It will always be filled with money. All right. And what about the third one?
1: 세 번째는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한번 볼 수 있게.
0: Oh, wow.
1: 한번 살아 돌아왔으면
0: oh,
1: 좋겠다.
0: You would like to see Michael Jackson's 네. live performance. You want him 네. to be back alive to watch it. Oh, is he like your number one artist?
1: Yes, he is.
0: okay.
1: 마이클 잭슨이 뭔가 저를 음악을 하게 만들어준 저의 어떤 뮤지션이에요.
0: Okay, so through Michael Jackson, she was inspired to do music. How interesting. 마잭님.
1: 네.
0: All right, Michael Jackson. Okay, do you want to pick the next one now? 두 okay. 번째 거 한번 뽑아볼까요?
1: 이번엔 노란색으로.
0: Okay, the yellow one. What is it?
1: 음악을 안 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Ooh, if you hadn't become a musician, what do you think you'd be doing now?
1: 저는 매일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계속 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다른 일이 상상이 되면 사실 저는 그 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그래도 만약에 하나 꼽는다고 하면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Oh, okay. So she asks this question to herself almost every day. Would I be doing music, continuing it? But she would only do something else if she's able to imagine herself doing something else. But if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would be doing business. What sort of business, though?
1: I don't just business.
0: Just business yeah. in general? Okay. Just becoming the CEO, I guess.
1: 네,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일 벌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0: oh.
1: 하지 않았을까
0: okay.
1: 싶어요.
0: Alright, so you like to just start with doing like things, get things started, yeah. okay, projects, whatnot.

0: listening to this song. Yeah, just like your encouragement. All right, we'll move on to the next letter now of 민수, which is S for 사랑 or love in Korean. Now, it connects to your song Go for Love, too, that you just showed us. 다음 글자는 S, 바로 사랑이에요. 민수님의 곡 Go for Love와도 닿아 있는 글자인데, what does love mean to you? 민수님에게 사랑이란 뭔가요?
1: 뭐 필수 요소. 지 않나. 저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상 저에게는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0: Okay, it's an essential element. Since you're living in Earth, like you're born on Earth, love is essential. It's like one of the fundamentals, just like water, I guess. Yeah. Right? Okay. All right. Well, what kind of love do you usually tend to have then? 민수님은 보통 어떤 사랑을 하는 편이세요?
1: 보통 이제 연애를 할 때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랑을 하는 편이에요.
0: 오, 네. Okay. So you're like
1: 제 마음에 집중이요.
0: Oh,
1: 네.
0: Okay. You focus on your own heart.
1: 네, 네.
0: So like you express a lot? 표현도 많이 그럼 하시는 편이에요?
1: 네, 완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도 제발 사랑을 쟁취했으면 좋겠다. 원하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0: Oh, so you always tell your friends too to go for love, fight for your love.
1: 맞아요, 맞아요. Oh, okay. 진짜 go for love가 진짜 저예요.
0: Oh, that's
1: 제 성격이에요.
0: 그렇구나. 오, 뭔가 새로운 저 면을 알게 된 느낌이에요. Yeah, something new about you. I love it. Okay, but you know what? If that phrase "I love you" was to disappear from the world, what would you use to express love? 근데 이렇게 표현도 잘 하시고 뭔가 적극적인, 주체적인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 써진다면 네. 어떤 말로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을?
1: 사실 애초에 사랑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아서 네, 제 노래 중에 커다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커다란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어라는 노래인데 아마 그 노래를 들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0: Sweet. So, Minsu initially thought 사랑해 or I love you is not enough to express 맞아요. All the love that she has. And one of her songs is 커다란, XX love, like XS large, you know, XS love. So she would let the other person listen to this very song to express her love. All right, interesting. Okay, and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It's the final letter, U.
1: U.
0: This one is for you. You. Now, Crunchers spending this moment with us right now. It's for you, all right? 마지막 글자 U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크런처들. 당신, 유를 위한 시간이에요.
1: 네.
0: 네, so we received questions through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크런처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민수, is there a summer song you make sure to listen to every year? 꼬막 이나 님이 보내주셨어요. 민수님, 해마다 꼭 챙겨 듣는 여름 노래가 있나요?
1: 없어요.
0: Okay, no. But the answer is simple, no.
1: 네, 여름 노래 매번 그렇게 찾아듣지 않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 딱히 뭐 계절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1: 네,
0: 음악을
1: 네,
0: 좀 달리 듣는 편인가요?
1: 듣는 것 같아요.
0: So she doesn't have a summer go-to song, but she was just listen to songs that fits her current emotions. Yeah? Okay, a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one then. I'm actually curious about your playlist for late night hours. 새벽 플레이리스트 궁금해요.
1: 새벽은 생각보다 가요를 좀 듣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1: 네. 네네. 이소라 선배님 앨범이나 아주 센치해졌을 때는
0: Wow.
1: Oh, 네.
0: Okay. So when she becomes really emotional and sentimental, she would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pop songs, for example, songs by Lee Seo-ra, which tend to be really quiet.
1: 맞아요.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함덕서 16살의 대일원살단 고하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실 말리왕 시부계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낫떳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내용멸왕 삐죽삐죽 하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명 놔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질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굽에 달린건 타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또시 한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지만이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 이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굴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올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굵은 건 500원 받아 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맨 쿰이 30원이라 나서

0: Hi, Crunchers. This is Minsu. I'm a singer-songwriter based in Seoul. Nice to see you guys.
1: Woo! Welcome,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in today. All right, Minsu. So today, I'm actually going to introduce you myself. I've prepared a little something to make it a little fun, but I need the beat first. 오늘은 제가 민수님을 직접 소개해 wow. 드릴 건데요. 이왕이면 리듬 좀 타볼까요?
0: 리듬을요?
1: 네. 네. 비트 주세요. Name, Minsu. M to the I to the N to the S, U. Singer, songwriter. Won the bronze prize at the 2016 Yujeha Music Contest at the age of 22. She debuted in 2018 with a single birthday song. Drew major attention when Minsu is confused. A song with her own name became popular through commercials. Ah, since then, she has expanded into drama and film OSTs, and on May 27th, 2016, the new single, If, was released. With catchy melodies and relatable lyrics, she's currently crunching up the indie scene. Woo! Oh my gosh, so
0: wow,
1: that was...
0: 짱이에요.
1: 민수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을까요?
0: 이런 소개는 처음 받아옵니다. 정말
1: 영광입니다.
0: 뭐 짱이에요.
1: 더 할 건 없을까요?
0: 아, 충분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Oh my gosh. So that was my little introduction of Minsu. And as you heard, she debuted back in 2018. And all the introductions you have heard, you have gotten to know her a little bit more. Now, today we're not doing just a normal interview, okay? We're going to get to know the artist Minsu through each letter of the name. M-I-N-S-U.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인터뷰 안 할 거고요. 민수님의 이름 M-I-N-S-U 다섯 글자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민수라는 아티스트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0: 네.
1: Alright, so let's start with the first letter. 그럼 첫 글자부터 가보겠습니다. The first letter is M for me. Not artist Minsu on stage, but Minsu as a person. 이제 첫 글자는 M이죠. 바로 me, 사람 민수예요. 무대 위 아티스트 민수 말고요. 사람 민수가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알아가고 싶거든요.
0: 오, 네.
1: So these days, what's the very first thing that you do when you wake up? 요즘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0: 그냥 물 먹고 저는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가봐요. 한번 날씨를 좀 몸으로 체크를 하는 편이라.
1: 아, 그렇구나. 네. So you have water and then go outside to check the weather. Yep. 비 올 때도 나가시는 거예요?
0: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1: 아, okay. 네. You wouldn't be going into the rain. Yeah. Okay, okay. And even on rainy days, because she has the roof, of course, she goes out to check the weather as well. Now, you release music really consistently, right? Your workload must be huge. Do you have like a special routine to stay healthy?
2: 신곡을 정말 꾸준히 내고 계시잖아요. 작업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건강관리 따로 하시나요?
0: 막 엄청 특별한 걸 하지는 않고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몸에 좋네.
1: Okay, nothing too special, but you exercise regularly and eat good things. Things that are good.
0: 올리브 오일. 그리고 그냥 레몬이 좋다고 해서 레몬 물 같은 거 만들어 마시고 그러고
1: Olive
0: 있어요.
1: Oil? 네. Lemon water. Okay. Yeah, I can see that you seem like a really healthy person. 건강해 보이세요, 진짜.
0: 오늘,
1: 피부도
0: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으시고. Your skin is glowing too. All right. Are there any vitamins or supplements perhaps you always take?
2: 레몬물이나 이 올리브오일 말고 영양제는 혹시 안 챙겨 드세요?
0: 요즘은 마그네슘 먹고 있어요.
1: 네, 자기 전에 먹어야 되는 그 마그네슘.
0: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그죠? 네.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맞아요. 약간 양질의 잠을 취할 수 있는. Alright, so she has magnesium as well before going to bed for quality sleep. Well, do you have a bedtime routine you always stick to?
2: 잠들기 전에 꼭 하는 나만의 루틴 있을까요?
0: 없어요. 잠자는 데는 진짜 루틴이 없어요. 그냥 할 거 하다가 졸리면 그때 자요.
1: Okay. So there's no particular routine for her before going to sleep. She just goes to sleep.

0: when she's sleepy. All right, well, when something catches your interest, do you do it right away? I'm curious. 뭔가에 꽂히면 당장 하는 편이세요?
1: 완전 하는 편이에요. 네, 꽂히면 꼭 당장 해요.
0: Oh, 네. So definitely, when she's into something, she would do it right away. 최근에 그렇게 한 게 뭐 있을까요?
1: 얼마 전에 나온 이제 If 싱글의 뮤비를 그렇게 좀 갑자기 꽂혀가지고 찍게 되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감독님을 알게 되어서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죠. 만들고 왔습니다.
0: Oh, okay. So with If, the newly released song, she actually shot the music video of it right away because she was so into it. She was in Indonesia and her family is currently living in Indonesia too. And it wasn't really planned in advance, but because she was like, you know what, I'm just going to go for it. She shot her music video for If right away. Yeah, okay, that's how it happened. Interesting.
2: You're so good.
0: Oh, thank you. You are good too. You should just speak English.
2: 너무
1: 잘해요.
0: 와, 짱이에요.
1: 감탄하고 있어요.
0: Thank you. I'm flattered. All right, well, we'll move on to the next letter now. 다음 글자는 이제 I인데요. It's I for If. As I mentioned earlier, we talked about your music video of If, right? Your new single was released exactly 1 week ago. Not long ago. 다음 글자는 I, 바로 If인데요. 네. 네, 방금 소개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뮤직비디오 촬영하셨다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민수님의 신곡 If가 발매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1: 오, 네.
0: 박수! yay! So please introduce your brand new single If to us. 갓 나온 이 따끈따끈한 신곡 If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제가 뭔가 문득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으면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So you thought that all the people you love around you or just people around you if they die then that's it, right? End
1: 맞아요.
0: of the world.
1: Oh. 그래서 너무 sad해가지고 그래서 죽으면 정말 다 끝인 건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죽어서도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알아보고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if라는 그러면 만약을 상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0: Okay, and you thought even if the people you love were to die, you can meet them again. That's something that you imagined, and which is why you wrote this song, If you meet
1: 맞아요.
0: the loved ones again.
1: 네.
0: Oh, that's pretty romantic and sad at the same time. 뭔가
1: 그래도 뭔가
0: 네, 네. 낭만적인데 슬프기도 하고 뭔가 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곡 제목이 이제 If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1: 네,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꼭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 내가 꼭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간도 6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하면서도 되게 길다 생각했는데 그 넘어서까지 더 함께 하고 싶다라는 할머니 얘기에 네, 조금 뭔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0: Listening to your story, I was really touched too. Yeah. So Minsu's grandfather passed away last year and her grandparents, they've been living together for 60 years and her grandmother was really, really sad and grieved the death of her husband. And she said she wanted to meet him again, even in afterlife, in heaven perhaps. And that sort of made you think about death and the loved ones and created this song. Okay, how sweet. You know, then where and how perhaps would you recommend our crunchers to listen to this song?
1: 저는 뭔가 그래도 너무 죽음이라는 건 너무 무거운 주제니까 그냥 해 뜰 때나 이렇게 아침에 들으면 뭔가 좀 저는 차분해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0: okay.
1: 해뜰 때 들으시는 걸

0: for that amazing performance. Wow, I love your voice, Minsu. 목소리가 옷구슬 같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뭔가 색다른 표현을 생각해봤거든요. 약간 비단 같아요. 실크 같아. 네. 약간 반짝반짝 반질반질 계속 이렇게 흐르는.
1: 오,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you said it's best to listen to it in the morning, right?
1: Yes.
0: 아침에 들으면 듣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네. 상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받으면서 이 곡 네. 듣는 느낌. Oh,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Minsu. I'm so happy that we have one more live left. So do stay tuned. All right, now since the song title is If, we thought it'd be fun to do some What If questions.
1: 네.
0: 곡 제목이 If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만약에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해요.
1: 네.
0: Inside this box next to you right now, there are what if questions that our crunchers sent in. Actually, we received so many, so it was hard for me to choose them. 지금 민수님 옆에 놓인 오. 통에요. 크런처들이 보내준 만약에 질문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고르는데 힘들었습니다.
1: 제가 여기서 또 뽑으면 되는 건가요?
0: 맞아요. 뽑으셔서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pick the first one?
1: Okay. I'll do the pink one.
0: Okay. 읽어주시고 please read it for us.
1: 요술 램프 지니를 만난다면 어떤 세 가지 소원을 빌 건가요?
0: If you met a genie from a magic lamp, what three wishes would you make?
1: 아, 벌써 행복해요.
0: Happy already imagining it. Yeah.
1: 우선 처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빌고 싶고요.
0: Oh, firstly, you would like to wish for the health of everyone. Yeah. Everyone as in the people you love?
1: Maybe just everyone in the
0: world.
1: Oh,
0: okay. Yeah. Everyone in the world. Oh, you're nice. Okay.
1: 그리고 두 번째는 잔고가 바닥이 나지 않는 통장을 달라고.
0: 저도요. 제 것도 같이. And she would like to ask for a bank account that does not go to bankrupt or does not empty out. It will always be filled with money. All right. And what about the third one?
1: 세 번째는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한번 볼 수 있게.
0: Oh, wow.
1: 한번 살아 돌아왔으면
0: oh,
1: 좋겠다.
0: Oh, you would like to see Michael Jackson's 네. live performance. You want him 네. to be back alive to watch it. Oh, is he like your number one artist?
1: Yes, he is.
0: Ah, okay.
1: 마이클 잭슨이 뭔가 저를 음악을 하게 만들어 준 저의 어떤 뮤지션이에요.
0: Okay, so through Michael Jackson, she was inspired to do music. How interesting. 마잭님.
1: 네.
0: All right, Michael Jackson. Okay, do you want to pick the next one now? 두 번째 거 한번 뽑아볼까요?
1: 이번엔 노란색으로.
0: Okay, the yellow one. What is it?
1: 음악을 안 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If you hadn't become a musician, what do you think you'd be doing now?
1: 저는 매일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계속 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다른 일이 상상이 되면 사실 저는 그 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그래도 만약에 하나 꼽는다고 하면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Oh, okay. So she asks this question to herself almost every day.

0: Thank you so much, Minsu. Wow, I think so many people would have gotten encouraged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뭔가 조곤조곤하게 용기랑 위로를 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 받았고 그리고 뭔가 여름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량하고 발랄한
1: 그런 맞아요.
0: 맑은 느낌? Yeah, it seems like it's like a summer song because it's really fresh, refreshing, and it's really bright, lively, whatnot. And I'm sure people will go for love again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Yeah, just like your encouragement. All right, we'll move on to the next letter now of Minsu, which is S. For 사랑 or love in Korean. Now it connects to your song Go for Love too that you just showed us. 다음 글자는 S, 바로 사랑이에요. 민수님의 곡 Go for Love와도 닿아 있는 글자인데 What does love mean to you? 민수님에게 사랑이란 뭔가요?
1: 뭐 필수 요소 지 않나. 저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상 저에게는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0: Okay, it's an essential element. Since you're living in Earth, like you're born on Earth, love is essential. It's like one of the fundamentals, just like water, I guess. Yeah. Right? Okay. All right. Well, what kind of love do you usually tend to have then? 민수님은 보통 어떤 사랑을 하는 편이세요?
1: 보통 이제 연애를 할 때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랑을 하는 편이에요.
0: Oh, 네. Okay. So you're like
1: 제 마음에 집중해요.
0: Oh, 네. Okay. You focus on your own heart.
1: 네.
0: So like you express a lot? 표현도 많이 그럼 하시는 편이에요?
1: 네, 완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도 제발 사랑을 쟁취했으면 좋겠다. 원하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0: Oh, so you always tell your friends too to go for love, fight for your love.
1: 맞아요, 맞아요. Oh, okay. 진짜 go for love가 진짜 저예요.
0: Oh, that's
1: 제 성격이.
0: 그렇구나. 뭔가 새로운 저 면을 알게 된 느낌이에요. Yeah, something new about you. I love it. Okay, but you know what? If that phrase "I love you" was to disappear from the world, what would you use to express love? 근데 이렇게 표현도 잘 하시고 뭔가 적극적인, 주체적인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 없어진다면 네. 어떤 말로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을?
1: 사실 애초에 사랑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아서 네, 제 노래 중에 커다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커다란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어라는 노래인데 아마 그 노래를 들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0: Sweet. So Minsu initially thought 사랑해 or I love you is not enough to express 맞아요. all the love that she has. And one of her songs is 커다란 XX love, like XS large, you know, XS love. So she would let the other person listen to this very song to express her love. All right, interesting. Okay, and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It's the final letter, U.
1: U.
0: Uh-huh. This one is for you. You. Now, Cruncher's spending this moment with us right now. It's for you, all right? 마지막 글자 U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크런처들. 당신, 유를 위한 시간이에요.
1: 네.
0: 네, so we received questions through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

0: 으로 크런처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민수, is there a summer song you make sure to listen to every year? 꼬막 이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민수님, 해마다 꼭 챙겨 듣는 여름 노래가 있나요?
1: 없어요.
0: Okay, no. The answer is simple now.
1: 네, 여름 노래 매번 그렇게 찾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 딱히 뭐 계절 때문이 아니라 그때 그때 감정에 따라서. 네, 음악을 네, 좀 듣고 달리 듣는 편인가요?
1: 듣는 것 같아요.
0: Okay, okay. So she doesn't have a summer go-to song, but she was just listen to songs that fits her current emotions. Yeah. Okay, a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one then. I'm actually curious about your playlist for late night hours. 새벽 플레이리스트 궁금해요.
1: 새벽은 생각보다 가요를 좀 듣는 것 같아요.
0: Oh, okay.
1: 네. 네네. 이소라 선배님 앨범이나 아주 센치해졌을 때는
0: 와우.
1: 네.
0: Okay. So when she becomes really emotional and sentimental, she would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pop songs. For example, songs by 이소라, which tend to be really quiet,
1: 맞아요.
0: melancholic.
1: 네. 아. 그때 듣는 것 같아요, 정말.
0: 새벽에. 네. Okay. A lot of 이소라 songs during late night hours. Moving on, if you could keep only one photo from your phone album, which photo would you choose? 서닷닷님이 휴대폰 앨범 속 사진 중 한 장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사진을 남기고 싶으세요?
1: 네, 저는 저희 할머니 사진을 골랐어요.
0: Your grandma.
1: 네, okay. 엄청 귀여운 맨투맨을 입고 있는. 네.
0: What does it say on the shirt?
1: World's greatest grandma.
0: So we just saw an image of Minsu's grandmother wearing a Mentimen shirt saying world's greatest grandmother. Oh, she looks so cute and lovely in that photo.
1: 네, 아마 할머니 라디오 한번 또.
0: 아, 진짜. She should be on the radio, definitely. She's saying we, too. How cute. Okay, so that's the photo that you would leave
1: 네,
0: from your phone.
1: 안, 절대 못 찍을 것 같아요.
0: Oh,
1: 네.
0: Okay. She will never be able to delete that photo from her phone. All right, moving on then. Now, where do you usually get your inspirations from? This I'm curious, too. TKBPSTPX2님께서 민수님은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1: 정말 모든 곳에서 얻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화 속에서 많이 얻는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나 그런 걸 보면서도 영감을 얻기도 하고
0: oh,
1: 네.
0: Okay. So basically from everything, from conversations like this, she would also receive inspiration from movies, what not, maybe like exhibitions, books, anything, right? Any art form. Okay.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ere inspired by recently? 최근에 혹시 뭔가 영감 받은 게 있을까요? 보신 영화라든지.
1: 아, 핸드폰 저긴데?
0: 뭔가
1: 최근에 메모를 적어 놓았는데, 네, 뭔가 그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막 이것저것 적어 놨어요, 최근에.
0: 네. 보통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나봐요.
1: 네, 맞아요.
0: Oh, okay. Oh, so recently she was talking with her friends and was really inspired by the conversations that they shared. And she noted them down. And she usually does that. Notes
1: 맞아요,
0: them down.
1: 맞아요.
0: 내용은 지금 기억 안 나시는 거죠?
1: 네, 조금 프라이빗한 내용들인데
0: okay,
1: 아마 곡으로 나오게 되면 뭔가 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0: 아, 네. I see. Okay. So it's a little personal and private. So you could see it through her songs, but it will be changed a little bit, the content of it. Okay, I hope you'll recognize it somehow. Okay. All right. Now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992 Mood. What kind of artist do you think you will be 5 years from now? 마지막으로 5년 뒤에 민수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까요?
1: 더 자유로운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표현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또 표현하는 데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어떤 꿈이 하나 있는데 5년 뒤에 제가 코첼라 무대에 서는 게 제 꿈이에요.
0: Yes, I'll pray for you.
1: Okay, yeah. Thank you.
0: Going on Coachella.
1: Maybe.
0: Yeah, in 5 years and becoming a more free sort of artist.
1: 맞아요.
0: Oh, okay.
1: 그렇게 두 가지의 목표랑

너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